이제 나타나서 너로 원수네 이로 스피릿 생산나가 지니 타니서 전주기대 그대로는 이제 대타우디 먹고니 나타나 그 시야 큐즈하디아 대출 드러머스 나가기 히

내게 치고서 그 선생님 치약 그게 했던 거 전달하지 되는지 아 관계지 둘다 가지 다고 자 관계해서 뭐그 나자 티 관계지 둘다지 사게를 띄우는데 다시 그 니때 관계가 있다던 디그 선생님 치약이 디 근데 뭐 그래

0: 때는 레벨이 좀 떨어졌지. 나는 잘 났잖아. 나는 이때 학알하디 나타를 우울스니라. 그래서 학알. 그래서 기초를 인자에 상태는 기초를 다 다들 때는 아니지. 아니 상태는
1: Kudegane belo no khelo ne ke JP Rappers kai we so tsala ko tse as ne the e be honi and sam.
2: People smile and tell me I'm the lucky one. That we just begun.